이타가대 지도 걸린지니 엥에 요가비 메테 엥먹인다 제보 사이드 모티나타는 바 아스부이나 바 페투 타브라니네 소모노 관에 투몬 말림 카그마 가바나 엥 카운티 나 바난디 스티븐 상골레 마윈디네 고벨징게 엥제레 타가툴노 바 카인도나 테테 엥에 카운티 나 토기 엥 여기 타킹겔레니 시에트노 네뇨네 카마 상네 강라징게 티시 타겐게 헤네 버브리게 탑 칼린진네 엥 가스부이나 바 페투 타브라니 골레 웬디네 고 타킨 폴라토 셰키게 폴라토 셰키 자타 제바게 게르겔레 카뇨레 프레지던 윌리엄 루타 타민디네 바 엥 카인도 Kabitni Taki and Kasartani go give what in Bika Jang Chaba emitting county not of Ponandi Golin, Wendy Steven Sang, Co Belgian King, Jerete, not on about member of calling a thing to think about MP Nenamu Paraina Taki, MP Nebo Kabitanabo Aldai, Marianne Kaitanya. Kakem maje, anang kakem maje kibakeng gaiti, ne tinyege, aga jam nye taka tuyet natan ba pigamit, ba National Cohesion Integration Commission, ACIC, kibakeng gaiti nata, kaya yi ing paishit, kibakeng gaiti kiterte, jibo sergali, kore takeng gaiti, ne bo kiet stai, kigir gile, katuya tapke ne bo pigamit, ako tinga sartane kita kininge, lewe nishet no ne nyone, ni tako gong lalet ne bo bishop si Samuel Injiriri, kubane taunit ne bo Eldoret, kaunti ne bo wazengisho, oleh kamay negole, kando inda taka tulem, ne wendi gong lalet, ng lalet ne bo urdiyan di, teko nyalo, kiterene, matko biljinge, ngejire taka tulem, emoni.